0: 그 사람 언제 젊은 거 아니야? 언제 젊은 거? 몇 년 며칠? 며칠은 응? 며칠을 먹고 있는 게
1: 내일은 젊은 거거든요.
0: 맛있겠나? 그런 얘기는 며칠은 먹고 있는 거.